0: 여보.
1: 네.
2: 청소년 관리, 안녕하세요.
1: 네, 안녕하세요.
2: 청소년 관리, are you staying over?
1: Yeah, from here to 1900.
2: Are you able to handle the Grenoble?
1: Yeah, from here to 1900.

0: 지배구를 지휘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.
1: 896.
0: Hammer and Lorraine on Colorado Plate 842. Yellow, yellow, Victor.
1: Joker, Hammer, Lorraine.